남아린제 삼아 구금 성부탕 치료들에게 참기 쉬웠던 첩지 가장 중요한 데 칸에 대린징 안주 표가 내림카 정신 수신 안주 내림카 인군 접기 차주 직당 까망 안에 니발 쇼르베 미래 십주 시지단 주수로 십주 시고 길어스 등동 이제 숨지 탐바탕 야 미래 웹기 미래 이제 좀 이게 당 길어스 직동 십주 십주째 미래 카시 규대 세능 세해 남아초 대린징 안주 표가 지름난 토마 송주 당 대지 표시카 레스밍마르키 차진 비밀레림체 세능그세해 안주 레림카 군주 슈주로 토마르 최단 시리 키 레림기 콘수 반대한 사제베 티진 더리 도지찬 침부초 내 그린 째나 외 송주 신년도 슈신

0: 최단 시리지 내림공 반대 사제배 트진 더디 도지창 침부초네 그린 재난외 손주 신년도 쉬스마진 남바초라 레사 민말키 차진키 표면 내림카 안년도 쉬주탕 디랭기 표면 내림 뒤에나 토마르 니마 조갈라네 초두나외 표면 남라 신윤탕 고급 단념 쪼고바 테니 하장키 개침부 인배고 담주 신년도 쉬긴
1: 적부리 표면 토로 강기 맨룹 조강에 참치 뜻들 쉬지당 찹지 Lungting Legongi, Unlegin Lamki, Kugop Sambu Namba, Tuchi Shuduin. Tarin Lungting Kugup de Gije, Nye Shuya Zoni, Anni Manazo Pemeto, Lovjung Gribe Gorini. Nye Samzu Chane Shugine, Ketchin Betunzen Chigdu. Pemila Anni Give Up Home Machine, Nangamota, Tingdinigi, Shin Pusun Sobashi Gribe, Guzin, Kadere Shino. Tingsan Tizila Gigi Timlugitone, Give Up Homony, Chueda, Sidin, Songden, Baju.

0: 텐트 속인 속 내가 가린 이나야 톱당 직종 요리 다 다음 날씨 안 나지 아니 남부산지에 최근 양탑에 따위 찬이경 기법 부모니가 대화 되거든 동해 매대배 선배 안 도시 켰던데 직벌이 분명히 랑니기 문에 쉬비네 야 아니 소소 톱당 대체 최토바다 랑니기 심골 예배 매체 좋아다 미규 대 소소 죽토바나 고야지리 랑니기 아니 톱당다 미규 주베 니버거나 소소 톱당다 레든 제적이 골라 냠뇽다 느덕기 또바시 고난기리 소세 톱단다 미규 두베 닝덕다 니버고나 페멜라 니바투 나다타 탱상기 쉐유 피손 쪽베시 고야디 니슈 먹업치레샤 드제 손자 페멜라 쉐유 피손 쪽베치 고나 루스닝베 쇼긴레 추메 엔 페메기 로촌기 개긴 숨 니바투 세나마투 고리 콘드니 개긴 슈야디 긴레 개인 당부 배미 기능에 와기메인 내 탑산 레거다 추구세 소경치야 제 마토 아니 개급기 우체다 추세기 우체 이상 내가 총등 빼줘 속 아니 가쇼레 칠렐 제스 마리 선배 소소스 뽑아 충충 제 냠아부체 랑이기 랑이라 캐도 세븐 레로티 원하지 배미 기능에 세토가 지나로나 개인 이번에 아니 아 범어 소중 난킹이다 진진 파만 얘기면 아니 랑기 샤자 찍래 집에 두 부모님이 나네 불라 조선 가지 지네 은 랍자다 나왔다 범어라 조선 꼬마 꼬바 은 마시바 대 부모리 딜로 좀 제제 가지 배 가지 주 제만이 아니 생긴 남을 따야래 손에 은 두 부모님 잠정다 실다 맞아 왜 아니 니랭기 도시다 투삼시다 님배 맞아 데 아 니버도 돈나로나 슈디 개긴스바 아니 만나서 범위에서 살롱 조세 쿠유다 지속이면에 범위에게 아니 주식 우리다 유롱다 긴장이 주진 제야 돼 탱산 등년다 텐데기 딱세리 꼼야 엔지도 닝데 나자 메버서 나로나 다자야 아니 범위에게 리글라 롭존나웨 루세 대삼 요 말이 범위에서 러시아 롭자치 내 럽저유 날때 제만이 교계 수그리 세넨 쇼겐나니 탑 하장 교부리 섬기도 미 럭주 고야다 미 왕의 캐 먹어봐시 뱀에 랑니 긴은에 아니 난투베 뉴바다 힌두 고비리 테메나 아니 뱀에 럭지조 긴은에야 통중 체시 드러 산니기 아니 나저 산니 탐지 싸워내 메바시 만한저 소나고리 대신 먼저 범위기 이리라 추세 총례 빠주 속 간지 태란 롭종단 신의 양탑의식 끝난게 유나? 대 범위 랑이기 심슈다 대전 집을 때는 죽투야지 싸워내 말에 삼기도 교전에 가르래 슈나 먼저 처음에 매색기부식 총마총 자와 남조 용마용 롭종 써라 죽제 약부식 유매 세야티 라나 소소다 양나? 랑이다 아니 제외 파마뿐다 독포모 소 지속 쾌용기 나타세다 아니 겹교 퉁긴 유멜레 하자 랄레버 시그리 뺀나 문장 고조 돈베 니뉴크 양타바식 퉁발라 통마 뉴구 응하기 사베 내각기 유튜 랑신 살류 트쉘 소 규긴 좀발레 아니 문장 장기 뉴구식 퉁발마도 사베 집에 뉴구 총 미투베 배신 체마 남들레 교초벌레 제기와 제소박과 가인바 전신라니 메대치 테니장신인바주 제송받다지 빼딘 귀신도 완주 배밀라 가주 배밀남라 아니 신기 제 니제식 그야라 배밀장니기면에 아니 교어메베 닝독타 배밀기 진진파마기면에 니링메베 아니 식다 아니 배밀장니 드세 기급당 지속인연에 기법 풀에 아니 학비 수준 면에야 마타서는 포모타 잔념기 수준의 겹줄 튕긴 구조다 아니 세기 로종다 조어예배 레든 칼라 그것다 등남난 주제 하장 개중보시 말하면에 통구도 신야 아니 왕자 배민 남기 자랑 소스 루슨기 강이었다 동야 티 잔이기 세부 키나야디 개침부치리 가이슈나 왕자 배민 남 미럽네 미럽 추구서 총다 타잔 내가 미 여부 제벌레 고급 셴메바 가리레 다가 나신 텐데 지속이 나도 개바 가시기 배민 남 자로 니슝 생이어 뭔가 찬스 맞잖아 차리 코나 랑루 숨줄레나야 케요 말이 세야디 드메기 기저 추메디라 규젠 가리유스 드메남 창세 요부 때문에 요구시고 해야지다 포남 대신도 심으급에 규젠다 내로 가와요래 완수 도와 미치고래 기베 타마 치야지 마도 와 포인스 대야지 가와요래 탱사 아니 기저 추메디지 완수 드메기 롭종기 구급라 도시다 아니 메슬라 통전 제발이 섬기도 대단인데 만나서 변내기 롭종다 구급 강이번남 철라 면조의 체도 변내라 아니 통전 집에 등득이 깨자 초매다 시소님께 깨자 폐마도 속이 개인기 원도 남이 없는 조화시 나오고요 아니 죽동대 아 삼자체신 남자던 등대 세대 민나 남기 먼저 변내지라 아니 롭종다 되어야지 대대 강일콜라 토고다 대표나와 팀이 주주다 신호 공사 경쟁 정보죠 코스 틀로 때문에 몰랑지 슈딩이
1: 단다 아니면 저가라네 초도난 외 표미초라 신현주의 고바니 하장기 개침부 인베 고라 담주 시센 주바탄 표시카직 세로낭

0: 토당 난규 시다기 견해 첨보시 차기 여바래 나당 사와 님인자 왁갸가 슈네 조구 부모지라 시여 럽종기 투갑 상보 난다 난미수 유나 나데 소수 통세 펠치베나 토다 파마 빈지 남네 시여 럽종기 신당함 닝가 대신 마셰베 소수 부모 토달 낭레당 신레 락시 릭소 차루 주규이 춘 부모니 신기 노레지 대상기 토낭탕 신유 럽종 자규이 고갑 디기 메바 대겐베 부모남 지속이나 깨바 포소단 자념기 토니 간시 레든 시미도 베까니 최신바 상례 통기 여바 된자렘 대든 된제 원도 마송위 탑시 자규니 랑신 상마 겐치 여바 시겐신 시자 지속이나도 부모남라 신유 럽종 저바 소치시 부모 토다 라니랑 하장기 라리기 여바리 부모 쥐 랑신 오 야랍 쥐성 진시 메바탕 신유 럽종 토다 찬들 메케 시기인바이나 지속이나 부모 대리라 신유 럽종 저답 대화식 마시 마이남 망쥐의 개갑 친부 뒤나 부모 신유인당 항상 야랍 쥐성 진시기인지 지속이 대절 멘베 레드남 랭게 친부 쿠투긴 pime jendang denpa tenja chungtub jin pime teri ne susu topdan jin jiyo lonsu jetuba shik dende yonggire lende cheta chungsum kanyiru pumo nam keba posunda jatsungi topdan ka shungi zatim kagi nang chazan se yobare chugu pumo so shenye lopchon chagyu shakobe gyunse ni pama kashi ulbongi nane nire tsowa gema tube kap laja timbula dene rangi pumo miyo tu tangwa lamso tang arle so la tangne pame tsose penpa chigi yobare. Gabri pame tugu pumo yinrung lobjong gelche tongde lobjar tangyang tugu rangyi la lobjong gi kogab sangbo te kune lakshe sam ngezwe gi lega shugi yobare. Gabri pulungba shi yushin gi zin ho tu tsune tugu ninje yang mebar tugu maungbe mizir mate Tengu chagi yu, ngar dang minja yu tengi tuisu chugu pumo chik lang tungi lopchong maraba yina lungbe yarge la hajangi nyugyun chenpu yungi yu ba shene yartun shingi lungba tsame chugu pumo tsu lopchongi kogab danyam tinjangi ngang tuichi lopcha kagi minja watang sole ka minja wa chemi ni zugdun nangi yu bare maung yugi menba tseri ki zugdun ki shung zingi sidin kenla soba tsangma maung chugu namgi shinyu lopchon chodangdang danya chacho kona raluvate chugu tugab su tengdu dang tumbe lopchon ka danyam dugu dang lamdun chagyuni shindune gelche tongale chugu pumo nam lugi nyezu kona dadu chubani chizo kandashik yinru teyi shabden chagyu yobare ngamo yinze gyaga yulungi nang pumo sedu tongchon dang enje chayu shikdu zigi yobe tingsa tenja nizu hajangi nyunyure chungsep sagyu kagi na tenbu tenja yoba tedani tongya la tuyga chungwe wongi imbare temen chongde kagi na nizu teri zawa ne meba shigre yugi na pumo zo shiyu lopchon tuba chawa zochi shiyu pumo chiyi samlur rani shiyu yargi gi nyuba chiru tangwa tang nyamdu laksam tang yarab chusang jengi pime shik chungyui tamja shabe Bezun Chejing Rangi Gyalkabla Pembe Chawa Sangbushi Drup Goyo Samba Shik Tugundu Yila Changge Chewa Shiginjin. Gyalkab Yulungi Nang Tugu Pumo Kaji Ne Samlo Nunchu Chimbo Dongi Yobare. Kanda Redam Shishuze Pumo Shebani Lona Sunzam Shingi Nangdu Nama Drugodan. Je Rani La Tugu Chungje Gyaba Podan Jawe Ledu Ri Kanya Chatugi Mare Nyamde Kanji lopchon chagyu tugab sangbo tenja chokla du tangde tal chizo gi tundu lega chagyu parsha susu chugu putu solang ngunju lopchi chami dube kanyi chagyu dang gyosim keshi shik chagyu temisa wa yinbe kongi samsu terikni pime chi yongla nushi shikyang chagyi yoba tedare tengab lona chungwe chugu pumo sangbo zir yargi machimba nam minye kashi ne luti ki soja kagi nang leyo tu kuwa tang kashi mitsan jordan chingi nang du 용모 다냐 체바다 가시 총강당 사강속이 낭 레네 충제 꾸네 다냐 체진 대달라 신유롭종 자기 고갑 터두기 매니 지게니수 경구 침부 시 자기 여바래 사회 슈네 추구 부모로나 마스바 류기니즈 꿀리소 때니 미족베 팀시 사덴스바 마도 치소기나 신유데 미남바다 치소 샵데 슈미소니 미유니토니 추구니즈 꾸유 메베 꼬르나 추구 부모소 신유롭종 테제 타랑기 개갑기 샵데 슈두기 여바소 기꼬르 미튜니 탱갑 로니카 숙동룽지카 사쇼카 되갈 담주 속이 람네 추구 부모소 단연 팀장 토니 롭종기 고갑 테제 팬도 개진 신보 여바 캬베체나 추구 부모소 통중당 예즈 꾸규이 릭 Nyerir, nyungdu zhuwa tang, kunzu shenyengi, tuyugab sangbo yungi, timshi dar, tub-tubi, pendo genzen chenpo yubi, tedyo rangshi tsame tula, chakwa nange chewa she, shugyuin, jesli.
1: Tanda, pema tsigi lani, pimeji lirim kung, tugu pomo tsuru topda, danyam goba kechewa kwa tamchu shi yiksen chubashi, pishaka nyendo shugyin.